0: 구청에 내놓고 두길래다. 나니까 아득하나?
1: 어떻게? 이마 간신인가? 와가군가 스데니 고노 지기 대기의 수력보다 우사이다. 대고노 119시타나카니 대신시대 말을 서너 우시로 6km 아다리니 옥카사와라 렌다이 소도시테이르 뭐 니게라나이소 대기와 니게라나이오니 와가군 사회 공격이 준비시 구라구라는 말에 그놈 사는구나요 진멸사세요
2: 周围，范总，没事了。啊，你那边情况怎么样？
3: 还好，敌人一支马瓦和三中队，当成幺五师的主力呢。现在还有五多个能战斗的，我看敌人集中兵力在攻打你们，就单人支援你们了。弹药快到够了，后面的地形也不利于坚守，我们已经退无可退了。坚持到今天晚上。 我们必须分散突围，强敌那边怎么还没动静？我估计，乡里他们已经动手了。只是鬼子现在还上不得，当机丢我们的攻击。
0: 好，国兴，好嘞。古鲁基，哪里去了？撒谷呀。 대기노 실력후 부대와 고전이 세명공단 루스 부대와 전인승시 케비노 용취대 기호취대 기사도 부대와 한손씨 소토 사쿠센은 린지 해탈모 바코하사레 무시오 스베테 오시나이 군용무센키 더 유비엔 크크모
4: 전화하다시
0: 구청어도 대기와 모 대탈시다 오노 타이 도쇼지회와 노코리노 해류코 아스마테 보컨이 토니시다 이마 시에시대호시
5: 대그루닝즈
6: 봉고 도코니타
0: 대교와 1000人以上と推定されて 115番の 独立部隊と 대신시탄의 고토사부센다 이마 유케후메でした
1: 아레네
7: 오마루이센데게노
4: 我が本社何者だ？モナサ長官、私は調べたけが、みなそう言います。調べたって？お前は戦場にいなかったろ？どうでもございません。尾の隊と、巨人兵も見てなかった。この件については、また報告します。報告！はい！カット中隊は、すでに攻撃準備が整っておりますので、
7: 直ちに攻撃しても許しいでしょうか大佐、予算本部から連絡です。読め敵軍の主力部隊は大戦に飛び出し、イシューを包囲している。イシューは飛翔地帯に陥り、村田連隊は敵基本隊を囲むために直ちに帰るようにと言いました。
1: 知らんよ。いや、敵が我が軍をわざとそちらに
7: 救世できた。中央一緒援護しろ。いや、しかし大佐殿、敵を乱すのはいけません。奴らはすでに支えきれない状態ですから、ぜひ最後の突撃を生かせてください。今度こそ必ず奴らを全滅させてきます。よし、俺は先にします。お前に一時もやる。
1: 砲撃隊特殊砲弾隊お前指示する。
7: はっ。